0: 사자카 하게 저도노노 사라님 중어 허자카 떠나니 바게 와테 페랑 로커 와보이 동프로 캐더로고 사몽 땅에 보이 동 하잉행게노 자국내 어저러버 탕라야나 하게 러차봉니 파진거 러차봉거 커랑리네
1: Subhas Deb Barma.

동안이 샤워봉 가 샤워 동안이 아 레사몽 땅사 카나라이만의 학생 탕라이나 파이디 카나도 또 레사몽 어저라워 카나이나 라이그라나 보 레사몽 노 카나이만 나이네레노 파이디 레사몽 또 그방 만도 동고 레사몽 그방 마 동마 록니 비싱고 보 레사몽 노 쟁 카나라이칸 게이 어저라워 벨라이케 동 톡나이 Kapang yakrai. Owner is up or the sabon or canal in a fighty. But like a canato dog resabung, sinitaco, resabna grung, bishonat, deborma by resabsagresabung.

0: 속만해 하고 버럭니는 똥나난고 해야 되바
1: 똥나나고
0: 버럭니는 똥나니나고 증원 속만이
1: 말아
0: 지니 오라록 노승 클라요 버럼로 그 버럭고 클라이나니나고 아바히
1: 아니네노 버럭고 버럭 아니노 딱신 바라는 공에 example 사 2000 시미당 바다로 버리고 딱 그래 바이야고 이놈만이 에몬 그만 안 기다라자고 뭐니 도파 바이케톤 인도 바로 바이케스니 도파 바이톤 바이케스 하면 그 너무 만에 약간 different 녹다
0: 아 발라이시 원 속만이 무한 속만에 벨라이 페르작 그부 그스랑 구분도 판에 벌어록 사몽과 아숙노 클라이 아바하이 벨라이 함바이 벨라이 함바이 그랑 마니 바게 아우 아부도 나이네디 지니 버럭 바이 꾸는 버럭노 증 손안에 탄가 함께 아 지니 버럭 거방국노 기샤샥 셀라르똥오 니마노 진 버럭노 퍼센티스 나이네 캔케 가방콩오 샥 셀라르 아식 함나니 자나니노 랑푸샤 지나니노 샤몽노 테이네 암식 코버 사마니 누기야다 아바하이 파르케 쳔오즈라오 코그로 크마 살라이케 바 르사풍 땅샥 크나라이노 즈라오 크나토 토그 르사풍 쳔 땅샥 크나라이노

0: 不是真的水库了梦出的梦，真的水山梦，真的水内梦。我不能真，我不海弄那里难过。真给我喊呀，克莱东卡，啥呀，克莱东卡。그정보는뭐다르고다네요야프리를나정보는당의정보는란하나의악노보란하나의안호하이샤만의악보는뭐하이샤나의어바하이정응란이고하기야잘보면정콜로뭐소리고아이키안가의뭐다이르고어버럭너디너정동나니정뭐다이니무시간고고이네네케베박너지니와나진다진호하미야사나의럭너정베박너마다니타니야파리르나니데버그나나카리르나아원니지니샤문대신이클라이데이샤문그방마함자몽르나니지니샤문정버르시럼카이나니녹녹공니조토니바가이카함나니니자라나니카라나니버럭파양이동카야버럭니너완축나니매번너가함가함완축장나이아슬조라가함정마나이동오바이기제정성사로몽샤바노데라몽그리케똥토독사토독각장마바이케진탕나니몽사석신이녹녹풍으로고함야자야바이케그방마비벗바이케앞으로버전똥그장감다운클라이네오진자록바이케함야자야록바이케버러진메나스카이나니아진자록노빠이리나니어버너지니꼭비티꼭탄다꼭그장바이케샤라이마꼴레메바바케장어버로노사라이사라이게빠이추그리마노어버니바게징암스그방징시작묵작웅나니난게승사베라이자구리자구웅나니난게징함작몽버럭너르나니함작몽의야삭나니아보징꼬이네네케똥의노징베바묵라이마노하케노징조도니바카노까플라잉이마노아파리한해서본카나라이만의북학탕라이는때기샤조라동코꼭두바야삭만그릉만이벨라이키노디스탑니바게이그릉이미세만라이리야하이파노어저라워꼭두가샤파이동카바나이나이시오네르사본카나나는샤강헬로
1: 헬로헬로헬로
0: 쟁자오카꼭그레이데이담을클라이시나이르사본카나라이만의북학탕라이는파이디크나도또르사분크나라이는르사분나그런지는보고마노시대버마베르사합자르사분아니보동고함작마

아우 증 하나도 떡을 잡으면 하나만 라이크 하파리게 증 하나 하이 따이부 하나도 떡을 잡으면 하나라면 해보 각성 탕라이와는 오저라오 오저라오 하나라이는 파이디 다쿡 트이자나이 비몰 대포르마베르 사자 르사몬 하나라이는 오저라오

아우 발이 깨진 따이보 가도 그라도 그래서 뭉크나라면 부각 탕라네 지니 예고 대기샤 조라도 고바 어제로 크나라네 조인도 조마티에 바이드 잡사 그래서 뭉크나라네 파디오 크나도 또 그래서 뭉크나라네

야길래 야마성 야기 바부성 장월라리 바럭가는 야가다 바럭드유 땅굴레 땅굴산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굴 땅

하방자라고 야기니 더모롱우 야기라 야마성 야기 마버서 다클라베라냐 파견클라 라마라 람프라 여댕 나르구 나르구 까블라이루구 야기니 마야로바 아 야기니 마야자로 병리 고마카 비양 하사사 야기니 마야자로 마야루 어스랍다 동강신이 스랍다 팔려지니 마야루 마야라 라말레 흐미버 카스르스르 다분히 소마로

야기 마부소 가콜라 베라냐 파장 걸라 라마 라마라 여댕 아르구 야기라 야마소 나리고 까불라 이르구 야기 마부소 야기니 마야자로 미양라 그마카 미스 하살카 야기니 마야자로 나이라 바야라 카바 바비고 나이라 바야라 바야라 야기니 마야자로 부스 하살르 한카 야기니 함정마로 노코바 노코 카타이 말리야 자티바 자티 카타이 말리야